0: 낯선 이에게 보내는 고운 미소 하나는 희망이 되며 어두운 길을 가는 이에게는 등불이 됩니다. 미소 안에 담긴 마음은 배려와 사랑입니다.
1: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는 나를 아름답게 하며 누군가를 기쁘게 합니다. 대가 없이 짓는 미소는 내 영혼을 향기롭게 하고 타인의 마음을 행복하게 합니다.
0: 나를 표현하는 말은 나의 내면의 향기입니다. 칭찬과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에 어떤 이의 인생은 빛나는 햇살이 됩니다.
1: 아름다운 말 한마디는 우리의 사소한 일상을 윤택하게 하고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줍니다. 시리에 빠진 이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슬픔에 잠긴 이에게 용기의 말 한마디, 아픈 이에게 사랑의 말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오히려 내가 행복해집니다.
0: 화산 햇살 같은 고운 미소와 진심 어린 아름다운 말 한마디는 내 삶을 빛나게 하는 보석입니다. 더불어 사는 인생길에 언제나 힘이 되는 말 한마디 건네주는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운 미소와 아름다운 말 한마디, 좋은 글 감동의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장용입니다.
1: 최민아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 프로 시작합니다.

0: 건강을 유지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쉽지가 않는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종종 편안한 옷이나 운동 장비, 건강식품 등을 새로이 구입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우리 곁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주변의 물건은 쉽게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물건들, 의사가 밝히는 건강을 위하여 즉시 버려야 할 물건 10가지를 건강상식 코너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래된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오래된 플라스틱 제품과 긁힌 상처의 제품은 버려야 합니다. 이런 제품은 가열될 때 유독가스를 방출하는 물질인 비스페놀A로 제조되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유리용기를 사용하여 식료품을 가열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1: 계속해서 플라스틱 도마입니다. 플라스틱 도마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면 도마의 흠집과 홈이 생깁니다. 이 홈은 박테리아와 곰팡이를 위한 완벽한 번식지가 되며 제거가 어렵습니다. 나무 도마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천연 항균 물질인 수액이 들어있어 나무 도마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0: 항균 비누도 건강을 위해서 버려야 합니다. 항균 비누는 일반 비누보다 박테리아를 더 많이 죽이지 못하는데요. 전문가는 항균 비누는 사용에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트리클로산이라고 불리는 비누의 활성화학 물질은 포유류의 정상적인 호르몬 수치를 변조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항생제에 대한 내성세균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1: 다음으로는 다이어트 음료입니다. 체중을 줄이려고 식이요법으로 다이어트 음료를 마신다면 최악의 수를 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인공 감미료가 우리의 대장에 사는 유익한 박테리아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진대사를 조절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답니다. 또한 우리 몸의 포도당 처리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당뇨병 발병의 위험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낡은 운동화도 버려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운동화를 500km 내지 650km 달린 후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주일에 평균 50km를 달리는 사람은 90일마다 운동화를 교체해야 하는데요. 낡은 신발은 충격 흡수력을 잃어서 무릎과 척추에 손상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달리지 않는다면 밑창이 마모되면 즉시 신발을 교체해야 합니다.
1: 이어서 마모된 칫솔입니다. 치과의사가 권장하는 하루에 두 번씩 칫솔질을 한다면 칫솔이 매우 빨리 마모됩니다. 전문가들은 평균적으로 칫솔을 사용하고 3개월마다 교체해야 한다고 권장합니다. 마모된 칫솔은 충치 퇴치에 효능이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0: 입지 않는 옷도 버려야 합니다. 체중이 늘거나 줄어든 경우 나중에 옷이 필요할지도 몰라서 오랫동안 옷을 가지고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출을 준비할 때 입지 않은 옷들을 보면 불안하고 공황 상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없애면 심란함과 어려움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1: 오래된 화장품도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래된 모든 화장품은 박테리아의 서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개봉한 순간부터 석 달 후에 어떤 메이크업 용품이든지 버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래된 제품을 사용하면 박테리아를 피부에 바르는 것과 동일해서 여드름 등의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답니다.
0: 또 더러운 콘택트 렌즈 케이스도 버려야 합니다. 눈의 감염 원인의 1위는 더러운 콘택트 렌즈 케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개월마다 케이스를 교체하고 매일 렌즈 솔루션을 교체해야 합니다. 이런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구 궤양과 눈에 해로운 여러 가지 다른 감염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마지막으로 오래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자외선 차단제조차도 만료일이 있으며 이를 무시하면 큰 실수입니다. 유효기간은 해로운 광선이 피부를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활성화학 물질이 비활성 상태로 되는 기간을 나타냅니다.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아무리 많은 선크림을 발라도 피부를 보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적절한 보호장치가 없으면 조기 노화, 태양빛으로 인한 손상 및 피부암에 노출될 수가 있답니다. 잠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최향란이 부릅니다. 장백의 진날래.

0: 우리말 우리글 코너입니다. 계속해서 수필 한 편 준비했습니다. 행복의 심리상수 최정옥. 행복은 하늘에서 우연하게 떨어지는 별지도 아니요, 맹목적으로 땅에서 솟구치는 샘물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심리상수에 의해 결정되는 마음의 천평일 것이다. 가진 것이 많아야만 행복하다는 통념은 착각에 불과하다. 많은 이들이 별일 없이 지나가는 하루의 가치를 간과하고 난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떠 평범한 일상을 마주하는 그 담담함이야말로 행복의 본질에 가장 가깝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별일 아닌 것에 고마움을 느끼고 감동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사람, 소박하고 욕심을 적당히 놓을 줄 아는 사람, 평범하게 살고 있는 것에 작은 은혜도 감사해하는 사람, 남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총명한 사람은 언제나 좋은 심정을 갖고 있을 줄 알고, 성공한 사람은 언제나 좋은 심정을 보존해 나갈 줄 알고,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좋은 심정을 향수할 줄 아는 법이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찾을 줄 알아야 행복한 사람으로 될 수가 있다. 행복은 하늘 땅을 진동할 만큼 방대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소박한 일상에서 풍요로운 삶을 발견하고 우리들의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나 역시 때로는 이없이 우울감에 빠져 내 팔자가 왜 이럴까 하며 한탄할 때가 있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지고 세상은 잿빛으로 변해버린다. 하지만 그 질식할 듯한 순간 마치 누군가 내 머리를 툭 치듯 번뜩이는 깨달음이 찾아왔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스스로를 괴롭혀서 얻는 게 무엇인가? 그 내면의 소리에 번뇌를 털어내고 지난 일상 속의 작은 기쁨들을 하나둘 떠올려 보았다. 금방까지도 흐렸던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개인 것처럼 심정이 가벼워지며 홀가분해진다. 생각의 전환이 가져오는 힘은 이토록 위대하다. 결국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의 경계는 오로지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비참하게 만드는 대신 어제보다 나은 나를 지향하거나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진다. 긍정의 심리는 행복을 부르고 부정의 심리는 불행을 초래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우리는 지금 현실에 집중해야 한다. 몰입해 일하는 즐거움, 규칙적인 운동이 주는 활력, 그리고 대자연의 품에 안겨 느끼는 평온함은 우울을 걷어내는 가장 확실한 처방이다. 사람들과 온기를 나누고 자연과 교감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내다볼 때 우리 심정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이렇듯 행복이란 그 어느 태어난 곳에서 높은 곳에서 굴러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에서 사소한 곳에서 마음가짐을 바로 가질 때 우리 앞에는 끝없는 행복의 파로나마가 펼쳐질 것이다. 지구라는 별에서 대자연을 벗삼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경이롭고 행복하지 아니한가. 계속해서 인생극장 코너에서는 깨달음을 주는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깨진 두레박의 지혜. 옛날 어느 마을에 성질이 포악하고 하루하루 술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항상 마을 사람들에게 폐만 끼치는 남자는 나처럼 쓸모없는 놈은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어 라고 말하며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남자가 마을 대로에 서서 술을 내놓으라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거친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남자를 피하는 가운데 한 노인이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1: 그렇게 술을 원하거든 내 부탁을 잠시 들어주게. 그러면 자네가 원하는 술을 대접하지.
0: 술을 준다는 말에 남자는 노인을 따라갔습니다. 노인은 바닥이 조금 갈라져서 물이 새는 두레박을 남자에게 주며 우물물을 길어달라고 했습니다.
1: 아니, 어르신이 주신 두레박이 깨졌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물을 담습니까?
0: 그러나 하지 않으면 술을 주지 않겠다는 말에 남자는 물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두레박으로 우물물을 길어 올리는 동안 두레박의 물은 반이 새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남은 절반의 물이라도 계속 길어 올리자 어느새 물독이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가득 찬 물독을 바라보는 남자에게 노인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1: 자네가 들고 있는 깨진 두레박이 쓸모없어 보여도 꾸준히 노력하면 물독을 가득 채울 수 있다네. 자네도 조금은 흠 있는 사람이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것이 있을 터이니 삶을 쉽게 포기하지 말게나.
0: 네, 불가능은 없다고 말하지만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린 일은 절대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로 영원히 남아버립니다. 제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시도에서 나온답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길이 가깝다고 해도 가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하며 일이 작다고 해도 하지 않으면 성취되지 않는다 라고 말입니다.

세계 7대 기적 속에 속하는 인류의 유산 중에서 다른 6개는 모두 무너졌거나 사라졌지만 피라미드만은 휘황찬란한 역사의 견증물로 닐강 강반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지난 수십 세기 동안 이 피라미드 앞에서 사람들은 피라미드의 웅장함과 피라미드에 담겨있는 위대한 정신에 탐복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기자 고원의 불타는 저녁 노을 속에서 일찍 나폴레옹은 그의 원정군 장병들에게 외쳤습니다. 장병들이여, 4000년의 유고한 역사가 저 피라미드 위에서 너희들을 굽어보노라. 놀라운 숫자. 고대 이집트 제4왕조의 파라오 쿠프의 릉묘는 지금까지 발견된 피라미드 중 체적이 가장 큰 건축물입니다. 쿠프 피라미드 서남쪽에는 체적이 조금 작은 카프레의 피라미드가 있으며 반대편에 미케리노스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미케리노스의 피라미드는 그 규모가 쿠프 피라미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세 개의 피라미드 주위에는 또 작은 피라미드들이 있는데 스핑크스와 일부 신전들입니다. 이런 피라미드들을 통틀어 기자고원의 고대 건축군이라 합니다. 수십 세기 동안 사람들은 이 피라미드를 보면서 모두 무한한 경모와 의문의 숙제를 안고 돌아갔습니다. 측정한 데 의하면 쿠프 피라미드는 북위 29도 58분 51초에 위치하고 있는데 신비하게도 피라미드를 가로지르는 좌우선이 지구의 대륙과 대양의 면적을 절반씩 똑같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피라미드의 방향도 극히 정확합니다. 피라미드의 밑면 4면이 각기 동서남북 방향을 똑바로 마주했는데 그 차이가 0.015%밖에 되지 않아 지금까지 지구의 건축물 가운데서 방향이 가장 정확한 건축물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밑면의 평균 길이는 230.35m인데 가장 긴 밑면의 길이와 가장 짧은 밑면의 길이는 그 오차가 0.2m밖에 안 됩니다. 피라미드의 높이는 146.73m이고 밑면의 둘레의 길이는 921.5m로서 밑변 둘레 길이와 높이의 비례를 2파이 되게 했습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피라미드의 경사도를 52도에 접근시켜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이런 데서 피라미드는 바람이 어느 곳으로 불어오던 바람을 평균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으며 지진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피라미드 외부의 경사도와 호옹이라도 하는 듯 내부의 통로는 그 경사도가 모두 절반인 26도입니다. 입구에서 조금 내려가면 상향 경사로와 하향 경사로로 나뉘는데 각도는 똑같이 26도입니다. 쿠프의 현실은 지상 42m 높이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실의 입구는 좁은 통로이므로 쉽게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현실 자체는 폭 5m, 길이 105m, 높이 6m인데 선장은 총 중량이 400톤에 이르며 9개의 석재로 되어 있습니다. 인류가 아라비아 숫자를 아직 발명하지 않은 시대에 이처럼 복잡한 계산을 어떻게 완성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대형 피라미드는 도합 230만 개의 거석으로 쌓았는데 거석 하나의 무게는 보통 수십 톤에 달하며 돌과 돌 사이에는 아무런 점착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돌과 돌 사이는 종이 한 장 놔둘 수 없을 정도로 밀착됐는데 이런 거석을 어떻게 쪼개고 갈고 쌓았는지가 의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대형 피라미드 내부에서 불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일을 했는가입니다. 내부에서 불을 사용했거나 기타 조명 공구를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깊은 통로에는 자연광이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는데
내부에서 어떻게 현실을 만들고 통로를 만들었을까? 대형 피라미드에는 풀 수 없는 미스터리가 많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오늘의 기술 수준에서 대형 피라미드를 모방해 건설하려고 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라미드는 인류가 아직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기술로 건설됐을까? 커가는 의문. 오랜 세월을 두고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이집트 파라오의 능묘라고 보아왔습니다. 파라오의 능묘라고 보는 이유는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의 사학자 헤로도투스가 그의 저서 역사에서 가장 먼저 능묘라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헤로도투스도 직접 보지 못했기에 듣는 말에 의하면라고 조심스럽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후시 사람들은 파라오의 능묘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피라미드가 과연 파라오의 능묘일까? 기원전 820년에 아랍의 왕자 압둘라 엘마멘이 피라미드 속에 보물이 가득하다는 소문을 듣고 이집트에 왔습니다. 그는 북쪽의 석벽을 뚫고 통로를 따라 전설 중에 왕실과 후실로 들어갔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파라오와 왕비의 유골도 보지 못했습니다. 안에는 도굴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압둘라 엘마멘의 발견은 사람들에게 큰 의혹을 던져주었습니다. 피라미드 내에 파라오의 유골이 없다면 피라미드를 파라오의 능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압둘라의 발견으로 하여 피라미드에 대한 사람들의 의혹은 눈덩이를 굴리듯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민간에서는 피라미드가 고대 이집트인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적 건축물이라고도 하고 외계인이 지구에다 만들어놓은 연락표식이라고도 합니다. 좀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상고시대에 발달한 문명이 낳은 유산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파라오의 능묘가 오른데 파라오의 관이 지하 깊숙이 숨겨져 있어 발굴하지 못했을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벨지크의 천문학자 파파르는 피라미드가 파라오의 능묘인 것이 아니라 파라오가 세상을 떴거나 즉위식을 할 때 상고시대 신화 속에 오시리스를 본받아 하늘의 오리온 별자리를 지나 영생의 땅 명부의 왕이 되려는 의식을 거행했던 건축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세계 피라미드의 위치가 기원전 1450년에 오리온 별자리의 세계 별자리와 배열 방식이 일치하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피라미드가 비록 기원전 2450년에 세워지긴 했지만 기자 고원에 있는 고대 건축물의 전반 설계는 기원전 1450년에 완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스핑크스의 산생 연대와 기타 의문들을 푸는 열쇠로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21세기에 들어와 피라미드에 대한 대규모의 탐측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탐측에서 많은 의문들이 시원하게 풀어질지 모릅니다. 정신적 바벨탑. 피라미드는 일찍부터 고대 이집트인들이 영혼의 영원한 공간을 가리키는 좌표로 되어왔습니다. 피라미드의 거대하고 비탈진 삼각형과 넓고 유력한 평면은 그 누가 어떠한 방향으로 피라미드에 접근하든 모두 강렬한 감동을 안겨줍니다. 차가운 피라미드에는 뜨거운 생명이 숨쉬고 있습니다. 그 웅대한 모습에는 꿈틀거리는 이집트의 자연 경관과 정신적 경관이 생동하게 어려 있습니다. 인류의 정신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피라미드가 언제 어떻게 세워졌으며 무슨 용도로 건설됐든 간에 피라미드는 여전히 인류의 소중한 정신적 유산이라는 것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거연히 서 있는 피라미드는 인류의 지혜에 도전을 거는 것만 같습니다.
피라미드는 각양각색의 문화 영역을 초월한 인류의 공동한 정신적 바벨탑입니다.

피라미드의 비밀을 찾아서. 기원전 5세기에 살았던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히스토리아에서 쿠프왕의 피라미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케옵스는 모든 이집트인을 강요해 자신을 위해 공사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라비아 산지에 있는 제속장에서 돌을 끌어다가 배를 이용해 나일강 건너편으로 나르도록 했고, 배로 강을 건너서 돌을 날라오면 다른 사람들은 그 돌을 받아 다시 리비콘이라는 산으로 끌고 가는 책임을 졌습니다. 10만 명이 무리를 이루면서 일했는데 각 무리는 3개월씩 일했습니다. 10년 동안 사람들은 돌을 끌고 갈 도로를 만드는 일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피라미드 자체는 만드는 데에 20년이 걸렸습니다. 밑뼈는 장방형이고 각 뼈는 8 플라트라이고 높이도 같습니다. 모든 부분은 다듬은 돌로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이 피라미드를 위해 노동자들이 먹을 무와 양파와 마늘을 구입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가에 대해서는 이집트 문자로 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한 통역자가 내게 글을 읽어주면서 은 600탈란톤을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의 학자들은 헤로도토스의 기록, 이집트의 역사에 관한 지식, 현지 탐사 등을 통해 쿠프왕의 피라미드가 가진 비밀을 밝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선 피라미드 건설에 동원된 사람들은 노예가 아닌 일반 자유민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는 3개월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농부들이 피라미드 건설의 주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농한기에만 나와서 일을 했고 국가로부터 식량도 지원받았습니다. 피라미드 공사장의 인부들이 보수를 제때에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업을 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피라미드 건설 사업은 일종의 영세민 취로 사업에 해당한다고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건설할 때 사용된 도구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암산에서 적당한 돌을 끌어오는 데에도 곡괭이, 망치, 쇠기, 톱, 칼, 끌 등 당시에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동원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잘라낸 석재는 둥근 나무 토막으로 만든 돌림대를 이용해 공사장으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건조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거운 석재를 필요한 높이에까지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떠한 방법으로 석재를 운반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많은 학자들은 피라미드 측면에 경사로를 만들어 석재를 운반했을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왜 피라미드를 만들었을까? 피라미드의 비밀에 관한 가장 어려운 문제는 피라미드를 만든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기능이 파라오의 무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또한 피라미드가 파라오의 위엄과 권력을 상징한다거나 이집트 사람들의 사후 세계에 대한 염원을 보여준다는 점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의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피라미드에 매우 정교한 수학적 질서가 담겨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큰 규모의 피라미드를 지속적으로 건축했는지 등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쿠프왕의 피라미드는 네 개의 측면이 각각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 표면은 면도날조차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더구나 피라미드 둘레의 총 길이를 높이의 두 배로 나누면 원조율에 거의 일치하는 숫자가 되고 밑면의 대각선을 북동과 북서로 연장하면 두 개의 직선이 나일강 델타 지대를 포괄하며 피라미드의 둘레를 피라미드 인치, 즉 피라미드 건설에 사용했다고 추정되는 축정 단위로 나타내면 태양년의 일수 365.2의
선배와 일치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피라미드를 매우 신비한 존재로 만들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단순한 파라오의 무덤이 아니라 지식의 보존 창고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맥클렐란 3세와 드론은 2000년에 세계 역사학회의 최고 도서상을 수상한 과학과 기술로 보는 세계사 강의에서 피라미드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해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피라미드의 건축이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을 훈련시키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초기 피라미드들은 농한기의 군중을 동원해 국가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강화하기 위해 벌인 거대 건축 사업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하나 이상의 피라미드가 동시에 건축된 이유는 노동력이 점차 증가되어 남아돌았고 또 피라미드의 구조상 꼭대기로 갈수록 노동력 수요가 적어지므로 잉여 노동력을 새로운 건설에 투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념비적 건축은 초기 이집트 국가의 제도적인 근육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무기 산업처럼 말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영혼의 바벨탑 피라미드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프로 편집과 진행의 박준란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